0: 아, 그건 밝혀줘.
1: 네.
0: 구조직하는 사이언데 스노우스 유튼슨.
1: 안녕하세요,
0: 캐스터
1: 멜빌.
0: 위치 위드 세븐 네이버 데컬.
1: 이거 한 카드 말아.
2: 알겠죠. Which is the neighbor that called the mother? If you can do that, that'd be helpful. We'd like to talk to the RP just to see what was going on before we got here.
1: Thank you, nice.